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아마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Danes najnovejše na Radio
2: Sano. Jutri, uspešnica na glasbenih lestvicah.
1: Ker mi ustvarjamo glasbene uspešnice. Hashtag Mi smo Salomon.